0: 어디든 해 프레마트 나한테 짱으로 얼큰해미 마셔 두서 물릴 프레임나이에
1: 아간 두자와르차 마셔 프레마트 샥티더라 해 펀 박티 수사 해
2: 니시디네